0: 충전이 되려도 회전에게 부탁할 수
1: Alright, 10 for MSC. If you're successful, handle 10 to 2 fast.